0: 목사님, 오케드텔라 기체.
1: 라디오 다 바스코 바스.
0: 아이데 플루티. 카하니 코레트 로 플루티. 오호, 에즈 시르 다비드 예린. 예레드 라 오메르 타나 비시. 누누누. איזה ילד רע, דוד ירין, אין עליו. אדם מלא נתינה ואהבה. הוא ביקש את השיר הזה.